0: 남의 시간을
1: 미 너도 가요 돈도
0: 걸려 먹고
1: 나
0: 사이 안 나오면 내가 니가
1: 아유 사이
0: 무슨 말이야
1: 아무 말 없는 건
0: 예전에 야만 또 괜히 예민하러 뭐라 너도
1: 나
0: 삼례 없니 삼례 없니 하는 그런 소리 아니 있어
2: 내 마음이 부활하이 웃도 인간 피 울고 알레 피 보도 내 마음이 부활하이 웃도